0: 부자문엔 먼지의 무이장대 부모들이 타라 놀아라 빠리자 검범이 싸하라 비철과 벨레이마 비철과 벨레이마 살게
1: Tintara tintira,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Tintara tintira,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, sara sara.